0: 그래 저렇게 하나 미션을 얻고 이제 가이다와 둘이서 나오신 분.
1: 진짜
2: 수박 6시 나오면서
1: 떠들어?
2: 옛날에도
1: 그렇지.
2: 이거
1: 는 얼타다 하나
3: 부어보는 거야. 저 크시키니
1: 알았어 저리.
3: 그럼
1: 이거 크시키니.
3: 안 그랬어?
1: 나 이제 이만 뭐야? 살살살살. 나도 와서 그러고.